0: 안 온다지? 안 온다. 먹기마다 가물어지고 폭락이세.
1: 눈이 열릴 거야? 그런 거 의사겨?
0: 못 거다 말려. 못 거다. 멀 거스터 발로. 만에 어저 럭밥을 하시려.
1: 응.
0: 마스크나 엑시덴트 홀.
1: 응?
0: 만에 말려. 기바다 홀. 어. 뽀리골. 뭐냐 말려. 콘나 마일레.
1: 오, 엄마 것때 뭘. 다 비싸?
0: 뭘 폭락이세 말려. 하거든 기바다 가버렸죠. 다 비싸. 왜 이 마디대 보이되긴.
1: 라띠. 라띠 이 앞에 기비. 이 자가 나의 부파에. 나 알로 해야 기분은 이 자가 나.
0: 말려. 뭐 어제부리 발본이 말해. 어제 저리 문세나 비버릇 보래.
1: 뭐에 말 거다 걸 뭐 먼저 캐리는데 그 의미도 비어 보파에.
0: 뭐 있겠니 여자분 와로. 거디 흘려 못해는 와로.
1: 근데 뭐도 후한 건.
0: 헤이 마디드. 헤이 마디드. 그런 뭐지야. 바람에 있는 거 섞어내 봐도. 거 설떨 놀 빨리. 바하릇 쿠리쿠리 드니다 보설 거다로. 하지마에 하지마 니신 더만에 홈 걸어머지 아드 홈
1: 헤어 할니 먹고 떼먹어 에끼어 허세 보이뚜 가포 본다세 가포 오고 떼스 에 바서 근데 돌라게
0: 아 바서
1: 응?
0: 바서
1: 에 가포가 반뚜 쿨리디네 마 생아트 럭고만 디보빠이 오보빠이 이시
0: সঞ্চল উন্মাদ সুন্দর